0: MBC 프로포즈문 미치도록 쓰리우토 루트니 바르도 에디스레토 스리타우세 루코네 시루코로시르키 오프포유이다미 모에세르타이 우스우스우타모키 오스엔호우스누에우스세쿠 우레예스네 이르키다스네 이라드루스페 우사르보무네스네 바랩스티
1: An invariable rule of humanity is that man is his own worst enemy. Under me, this rule will change, for I will restrain man.